0: 여보세요.
1: 누구라고?
0: 나 저기가 내가 사바인데.
1: 나 바이기오.
0: 바이기오 봐도.
1: 내가 또 해 먹어 잡아.
0: 내가 앞에 놓친 아 수고 꿀 바가 보는 게 좋아 고시.
1: 야와.
0: 예시 뭐 매양 아 그냥 너 요가 고시야.
1: 야들아.
0: 수고하기 가는 너는 아프니 이제 너 또 그래 요가 고시야.
1: 상가 위로고.
0: 맨 그럼 바이로가 와 이나 너 요가 고시야.
1: 야들아.

0: 가발하는 소고.
1: 가발은 조수반타가.
0: 가발. 간난 교수반타가 아기고.
1: 가발로.
0: 내가 또 얼마나.
1: 나 무섭다. 제 또 가면.
0: 이거.
1: 나 나의 또 가면.
0: 얘들아.
1: 나 무섭다. 무서워.
0: 안 가고 이러고.
1: 나 우리 또 무서워.
0: 아시아라 파말.